0: 怎么回事？轮子卡住了。来，飞车，飞车，飞车！来来来，一二三，一二三，来，一二三，来吧，接着推，飞车，来来，
1: 上去拿工具。
2: 电台是又看不见了，会不会出事啊？跟着前面的车。鹏哥，这电台车没有了，咱们只身入城，太危险了。
3: 没危险，还要我们来吗？跟着前面。
4: 비켜라고
0: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

0: 통제, 이거 좀 보세요.
1: 이건 미국 낙하산 병들 겁니다. 주위에 떨어진 놈들이 있으니 조심하시라요.
2: 우리는 특수 보위 임무가 있으니 먼저 가겠습니다.
3: 他们在这儿执行一个特殊的保卫任务，一定是重要的任务。我懂你意思，彭老总也一定就在附近。
1: 가자.
4: 네. 네.
3: 刀用的不错。

0: 반장님, 며칠 전에 평양을 칠 때 그쪽 제1사단 빨리 빠진 바람에 이익을 보았는데, 반장님, 압록강에서 1등 추첨을 해야죠.
1: 무시하지 마.
0: 이 정도 싸웠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온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집에 돌아갔거나 군복을 입은 사람은 우리 포로 소용소에 남아있어요.
2: 어젯밤 온정을 칠 때 통신한 정보에 의하면 중공군이 통신정보를 확보했는데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해.
0: 우리 지금 압록강까지 공격해왔는데 강큰 놈들이라면 벌써 왔을 겁니다.
2: 사명하고 일부 견인포병과 함께 앞서 빨리 진격해! 1용과 2형 뒤따르고!
0: 네!

0: 어떤 놈들인지 확인해봤나?
1: 김일성 군들입니다.
0: 전에 만주에서 군생활했었는데 그들은 조선 군대가 아니라 모두 다 중국 공산당 군대들이다.
1: 근데 메가다 장군께서 중국 군들은 절대 압록강을 건널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0: 중공군들이 그 말을 듣겠냔 말이지. 바로 유엔군 사령부에 보고해.
2: 네.
0: 지금 확실히 운산 북쪽 수풀에서 많은 중공군들이 잠복하고 있어. 그들은 아주 강한 부대이지 우리를 포위만 시키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음모가 있을 거야. 당장 지원군 요청해.
2: 네.
3: What do you think of Pike Sun Yup's information?
4: The one thing that the South Korean army is able to do is to run away. Their attack failed, so they came up with a story about the Chinese Communist Army. It's obviously an excuse.
5: But Pak Sun Yup's first division is not that weak. We've destroyed North Korea's main force. Who else could have attacked them?
4: I must say that I trust General MacArthur's judgment. The Chinese Communist Army has no reason or guts to send their troops.
3: I will go find General MacArthur.
4: He just left for Tokyo.